0: you doing?
1: Radio operational. Tuning in progress. 5, 4, 3, 2, 1. We have radio.
2: Triple B.
3: 지금까지 트리플 B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4: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iple B.